위로증 라보 위로증 전단 가끔 두이 다미아디 Mas Putra bilang ganteng jari mbok Neja. Oke deh.